0: mystic 날 보내
1: I must let you know Sign을 보내 Signal 보내
0: Sign을 보내
1: Signal 보내
0: Sign을 보내
1: Signal 보내
0: Sign을 보내
1: Signal